0: 비밀을 공유하게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안 보이더라고요.
1: 이럴 거면 다시 소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. 네가 뭔데? 소리 너 때문에 충격받을 뻔했어.
2: 다시 오라고 하자. 고모 힘들게 안 할게. 아빠가 한번 얘기해봐.
0: 그게 무슨 말이야?
1: 그날 언니가 소리 아빠를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.
3: 우지한 변호사님, 돈 될 만한 거 가져왔거든요, 내가.
4: 블랙박스 용.

0: 우지환이 뭔데? 왜 그깟 눈물 네가 신경을 써?
1: 제가 좋아하거든요.
2: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.
0: 지가 무슨 수로 알아낼 건데 이름까지 바꾼 여자를.
2: 이름을 막아요? 당신 뭔데 되냐 안 되냐야. 찾아오라면 찾아와 당장.
3: 가서 전에 당신 뒤에 버티고 있는 진짜가 누구든 내가 반드시 엄마 찾아낼 거라고.
0: 우지환,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또 움직여줘야 되는 건가?
1: 진짜? 그럼 정말 아줌마 찾은 거야?
4: 네 엄마가 맞더냐?
5: 예,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